0: 여행지는 가져야
1: 여행지 가지 마마 마풀레지 가지
0: 여행지는 가자 마마 마풀레 여행지는 가지
1: 여행지 가지 마마 마풀레지 가지
0: 아마 밤이면 돌아와라 비가
2: 야
0: 냐 비가
3: 비가 비고
0: 그러니까 아티아는 뭐요
2: 어 안 봤어
0: 엄마 밖에 가